사나리아 당뚜님 공백이 사나 비결람 당시에 썰렐랑고이 꼬나수다 현벌랑고이 구망은이 마사반베서 랑고이 사양사벌 학벌리 랑고이 사양사벌 택대뚱클리 랑고이 낙팅샨뚝바이안 혈레드는 사나 사이도

0: 黄灵安，你送的方式啦。阿刚啥？一块杨林黄灵安，比那十八梅兰赛的，特别那个布达龙坤，比嘛当块嘛地嘛当米那的。嘛当时的阿刚啥？一块那块个个来上一毛吧，个个是的几块，我哩个印名个吧，黑起不记，嘛当时一块当米那是。
1: 阿刚啥？我哩好了个。
0: 老了。
1: 타이네 마망아이다 요몽바 아마디 독팅망 하리바 니통마사 무슬마나우 아니 아시나 임팔 투렐 아마디 이릴 투렐 아시 띵보레 임팔 투렐 가 이린 투렐 가 아니시 양앙사 리롱두 우나이 꽈 리롱디 띠네 아두나 마시마나우 시 리롱다 기 아무꾼나 투렐 말린 시 마카롬다 띵타키 아두다기 디케도레 마바니 마시마노 좀 땡타락 바시다 쿨라마 요레 미타살레 리카라이 더 리그 시게 코이 힝 시렉 시게 나 카나 칸다 모네

0: ꯑꯃꯗ ꯆꯪꯉꯨꯕ ꯃꯇꯝꯗ ꯍꯅꯨꯕꯤ ꯑꯃ ꯂꯩꯔꯝꯃꯤ, ꯊꯣꯡ ꯂꯣꯜꯂꯝꯃꯤ, ꯊꯣꯡ ꯍꯥꯡꯗꯣꯛꯑꯣꯅ ꯍꯥꯏꯕꯗꯒꯤ ꯊꯣꯡ ꯍꯥꯡꯗꯣꯔꯛꯑꯦ ꯑꯗ ꯍꯅꯨꯕꯤꯗꯨꯅ ꯑꯩꯉꯣꯟꯗ ꯍꯥꯏꯔꯛꯑꯦ, ꯅꯪ ꯊꯣꯡ ꯍꯥꯡꯗꯣꯛꯑꯣ, ꯑꯩꯅ ꯊꯣꯡ ꯍꯥꯡꯗꯣꯛꯑꯦ ꯑꯗ ꯍꯅꯨꯕꯤꯗꯨꯅ ꯑꯃꯨꯛ ꯍꯥꯏꯔꯛꯑꯦ, ꯅꯪ ꯊꯣꯡ ꯍꯥꯡꯗꯣꯛꯑꯣ, ꯑꯩꯅ ꯊꯣꯡ ꯍꯥꯡꯗꯣꯛꯑꯦ ꯑꯗ ꯍꯅꯨꯕꯤꯁꯤꯅ ꯑꯉꯥꯡ ꯑꯅꯤ ꯌꯣꯝꯃꯝꯕꯒ ꯇꯧꯗꯣꯏꯅꯤ ꯃꯥꯅ ꯃꯥꯒꯤ ꯃꯆꯥ ꯑꯅꯤ ꯌꯣꯝꯃꯝꯕꯒ ꯇꯧꯗꯣꯏꯅꯤ 타박 아마 땡그람 다이다 나 코이나 아캉 아이 오자 구루 싱다 항자라가 따나자라가 모코이데 나 비비 바 딱피레 코 폭다 모퉁이나 타오 방토고 더버니 나롬돔 나 가리 부마탄다 타 우시 타오이데나 타박 번막 방토 토오이 더버니 하이바 코 폭다 아니 각시 와리시데기 비리버니 파레 나시기 디마 당시도 와리 실로 실라게 모퉁이나 마징다 아토 부와리에마 무기게 코
1: 앙앙사 나 코이 와리 누가이 브로 누가이야 아도 코이 요이몽바 아마 짝팅망 마싱마나 아니시나 마타우 카람나 강겐 냠바 하키베게 해베기 얌농아베 와리시 코이미암 분에 다미네레과 마탕기 농마진데수 나코기 카카 라이스람 이모바나 농아이바 와리 아마 무 리비게니과 나시기디 에코기 앙앙기 다웅기 마탐시 로이르바니나 에코미암 소이디숨 카이네르시 마탕기 라클리바 농마징니미타 코이미암 아무 탱네르시 나시기디 에코미암 욤욤다나 크레시

0: Hello,
1: Hello，
0: hello, hello,
1: Hello，
0: ladies, 깃털음니 하이비요.
1: 거의 뭐 후라이 되지 내 먹고,
0: 허이.
1: 거의 이제 왔는데 시켜 왔는데 사변드네. 거의 좋았다 우리 봐.
0: 코라이 되기 맹돔 다 하이비요 카나 하이비르바
1: 라시돈비 사모 라시돈비.
0: 허이 라시톤 비 하이비요 하이비요
1: 아주 거의 좋았다 우리 봐.
0: 으흠
1: 왔 아니니네 봐. 바람이지.
0: 허이 허이 하이비요
1: 키스가 가벼운가? 아도 같이 세이 간도미라.
0: 나시 세이 칸 만우 미티 나트레 에도부 누피오 이베 코이나 탱나리 바 와누가이시 타미나시에 파우덤 비로 하이드나 탐저버니 하이비요
1: 아완 아이고 그 기초가 죽다 그 양화가 나 파타라가 그 이제 참게다 거도 야로 이제 참 잡이오는
0: 허이 이세이 칸 바누미타 칸미나르시 나시기디 에코이나 타바 타미나시
1: 여기 한번 해봐도 되요. 누가 수고해. 우리 한번 해서 태연단인가.
0: 얌농아이제 농아이제 두디 와나 수비르수 코기 라디오 타비르 강 학습 포타비유 아두디 와펌시 마탕 마탕제 올다 묵주 와펌 농아이바 파자바마 포비라가 콜도비르 오 마탕이 콜라마 뭉아이 미나시
1: 네.
0: 하이
1: 야, 참 재밌는.
0: 하이 하이 하이

0: 셋 톰질 났겠고 셋 강우고 셋
1: 시디 시디 한번 도피해
0: 셋 루마 씨는 예쁜 준비겠고 셋 야리고 눈 빠만자 기대해 난 시디
1: 아 소급은 나 핵세바도 뭐가디 야마이도리고
0: 아따 이데타 우르수
1: 가나다
0: 남건다
1: 석나 퍼저리바 라시 이래 핵레이라더나
0: 가나바
1: 응? 그 슈나테다 이놈 해놈시라더나
0: 가리 하이브 노지기도
1: 그 슈나테야바
0: 아사우직 뜬낭나 손당나나 하이기부도 까이노방 하이로바
1: 다 호불호 하이세 아도디 야레케이노
0: 아도 마이엑생나 동동 누파다우나 하이로바 시 아이암 따닝게바 하로케이노
1: 아두브로 렘바나 린토이낭부 눙시 따스 감독이
0: 아아가가 농안미야 농안미 아 토로라오 나오
2: 오 에이라에 에이락사리 에이락사리 에이락사리 아이디 좀나숨 레랑 쿠이무기 아오 바통 다람 바하이가드라 잉람 바하이가드라 기한게 따자드레다
1: 아두디 낭나 위니스 오이바타레네 하
2: 호이니 호이니 아이나 아이 위니스도 오이바타레다나 아도 눈미시디 따기도레 타로 탐반 탐지까도 히우르세미 짤리실라오
1: 히우르시 아도 노도 피로오 히시 아이홀라게
2: 시시
1: 아, 히트터 카클로 어두디. 얌리엔그누코. 탐나 카카네로. 마품 산산 펌모.
2: 펌미.
1: 얌리엔그누코. 얌리엔그디 이싱데 룹서니. 아두디 아이 히시 혼바호라게코.
2: 호로.
1: 하이. 까이로네. 히시부 개바시티 헬럽자라 마품 리무야디네.

0: lambirechanga i pshibo. Ibai kondum natta kurane. Mani ne. Ibai, kadom lengdi no
1: Ehi,
0: ribu
1: sangat bo.
0: no. Ibai.
1: Ibai, impan cedul ini hei.
0: Isu, ibai hoironda. Isu
1: Oh.
0: duna maro lam nungsi riba.
1: Na cao na bola me prene.
0: Hoi hoi ibai.
1: Pare. Ai ju nang na wam tang ngana ni ma.
0: Kari karam bai.
1: Nang na lai ngai si da na cao nu pi ju puro ko. Ai cao nu pal le ma ju a da ara pa. Jingi manu han jan ma pa mam da tan pa tau re.
0: 오호호.
1: 가이도 뭐야 할라 가이도 뭐 하비 좀 칸데
0: 에.
1: 아주나 난나 자르피시 이샤가 가이도 올라버리 해나 파르니네 꼬
0: 거리와노도 이바니 다 삐르시고. 너티 이바이. 누파누피 마윤파르 마시고. 카이네닝이 헤트 가이도 올라비야 그래. 너티 앙앙싱기 작통 비라이 디비 사는 거 그럼 칸비 그러니까 이거.
1: 에이 생각 좀 봐. 난기나 저 안에 빛이 이모 웨딩이네. 맞지
0: 에이,
1: 않네.
0: 거리.
1: 아저게 좀 왔다. 낭낭 아이 제일 오비자 이까야 밤디네. 아이기 생각만으로 방생이 마망다 이까이네. 이보 반나 퍼지는 알럽쇼 단단게 망할 타게 망할 요거도 보나티네 이보.
0: 이봐이 와다시디 퍼는 눈눈아이 보아니니 이봐 너띠 내 샥내슈 버전은 심절없슈 시기야 되구랍시부 내 넘시엔 그러니 이봐
1: 야,
0: 내 희수야우디 아무런데 이봐이부 내 샥내슈만의 예드나 나톤자비부 그런번 눕히자오 이나 나톤치에무가 까나는 신나기야 봐이봐
1: 어이, 타오이싱어 디너와 야디 아이브바우디 낭조 칸은 말이래
0: 이봐
1: 아,
0: 응
1: 나자는 비진 핵 모으는 용질 나쁘대 이모 뭐지 잔디 레이트네 뭐지 강우네 이모 잔디
0: 이봐
1: 레이트래
0: 디너브야 더버네 타고 싱가 불러가니네 아이 코는 눈띠기 하고 보면 딜 시험차는 로컬립지 이봐 워컬카르가 또 위우니 이봐 아하 이봐 와돈 왕부채 과학은 펀디 이하이 부출래 이보니 거 이봐
1: 까리 해봐 전화 줘봐 하 까리 해봐 시라 낭문 아주 아이게 싱겁 차이 어이 진나 코블 넘어 빠고 요래 없이 능 가오 그래네 하능 가오 그래 봐 에이 아이 해비게 몰랐다 아이게 책 넘어 나 찍었대 능 아이 이때 강릉 물어 하 아이 이때 강릉 물어
0: 아 해라 이봐 와기 와쯤네 송왕의 사천군의 해하까지 시전을 비었거든
1: 이야
0: 나 사이득이 아이 배발까지 얻어보니 나 시행주네 마담마기 묵나자트라니
1: 이야
0: 누파누피 윤반 바시부 라이디비 사나바동노 칸비리 시부 거리기노이바
1: 아도다 강대 아이디 하임시니 나자로 비자 도모담나 카이나르 거담니 아이기리 마신 아로이 보내 해보
0: 하 이바이기 와두 타요너마니니바
1: 예
0: 이사누피기 마푸로이바시 리엠마니니바
1: 이거는 뭐세
0: 아이나 수야로이다바 아 이쇼는 저쪽 야야로이다 보와니니바
1: 에 파이 난 고모리 아이고 생남 사람 나서 하 남의 부 생남 나서 아이네 까지 도로 포기 하는 남 밑에는 영거나 예라 난 고모리 쇼
0: 이 새끼네 마신가가 라이브 막 카이프 톡구나 희애를 오히려 미워요 이쁜 시 굳은 식눈을 아빠 구방 등등을 한 건이 하이듯이 꼭 톡구나 새끼야

ꯍꯧꯖꯤꯛꯃꯛ ꯂꯣꯏꯈꯠꯆꯔꯤꯕ ꯐꯤꯂꯝ ꯑꯑꯣꯟꯕ ꯇꯥꯕꯤꯔꯁꯤ, ꯐꯤꯂꯝ ꯑꯁꯤꯗꯒꯤ ꯎꯃꯣꯅꯤ ꯀꯧꯕ ꯅꯨꯄꯤ ꯑꯃꯅ ꯃꯍꯥꯛꯀꯤ ꯅꯨꯄꯥꯒꯤ ꯃꯃꯥꯟꯅꯕꯤ ꯑꯃꯒ ꯂꯨꯍꯣꯡꯕ ꯑꯃ ꯂꯩꯕꯒꯤ ꯋꯥꯔꯤ ꯑꯃ ꯇꯥꯕꯤꯔꯦ ꯍꯥꯏꯔꯤꯕ ꯋꯥꯔꯤ ꯑꯁꯤꯗ ꯅꯨꯄꯤ ꯑꯗꯨꯅ ꯃꯍꯥꯛꯀꯤ ꯅꯨꯄꯥꯒꯤ ꯃꯃꯥꯟꯅꯕꯤ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ꯃꯥꯟꯅꯕꯤ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ꯅꯨꯄꯤ ꯑꯗꯨꯒꯤ ꯃꯆ

숨냥 잡아다 라면 개바쁜 기쁨 콩다 가당 쨍앙나 빨바쁜잉와 간다우더나 땀바마디 뽕리다 샤나한 아두디뽀 아따이까나 외람노이 나 수메레이랑